Up a new world, 지친가로 말씀이 써 몸이 깼음이 걸 봐봐. Drop it louder, sing it to me, baby. Gracias, gracias. Can you follow? 이럴 적에 남은 너는 뭐니 질걸 다른 음악 들으니 you're bored.